정책을 보면서 엄연합니다만 이게 나아가서 즉 방법이라면 기나리 감성성은 고프기에나 브로스가 있어리고 미세 감성성은 고비세나 브로스가 있어리고 미세사 방법은 어떻게 서민 말을 바라보네 서민과의 한국 소송 까나으로 본다고 해서 너무 미세

0: 지금 남아 보안 군사는 사람들이 많이 그대니
1: 여러분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?
0: 훌륭한 것 같아요. 우반도 밀어버리겠어요.